서 이별이 마마마 어스라니 우여 스레니 아야마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마사 하자 우여 스레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스레니 제세리 야마프 우여 스레니 아니야 왜 년이 바타타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Hey, where you sitting?